0: 이세이 세탄 제케베글로이나 동안 바 품데기 로카체베 세싱 란톡체바 마탕스데 로이제레 아돔나 토람 타비리바 세카스바니 임팔데기니 하우지가 목 타비르세 바링 나이네 산독체리 바 레디오 도쿠멘터리 우망라이 하라우바 타라수바 탕카 아이바 엘 아소쿠말 부톡바 탕점 이보자 싱 하우직 타비르세 바링 나이네 산독체리 바 레디오 도쿠멘터리 우망라이 하라우바 타라수바 탕카
1: Object Tavirasi, Paring Nina Sasajari Vasaktam, Umang Lai Harauba, Tarasu Batanka. Aiba Lai Prakpam Asokumar, Putokpa, Tangjam Iboza. Lovirasi, Umang Lai Harauba, Tarasu Batanka.

0: 마당당 목다 비르시 아이 액터나티 필름시디기 제임스톰 탐나삭바 이세이마 이세이시기 세이링바 홈앤디와이 세이랑바나 도니 하이범
1: 반토이비아이세 타이방파나포기신타마뚱이나 아이미람멘다쿰라게 아포쿠란센드나 유미사르탐누라게 쿠마니에키 뿌리임바기 탈로이 오이르라게 오이테라이 오이테라이 오이테라이 아이나 미람멘다 쿰크라바마탐다 우멍라이 짜테붕쿠마토이나 코이나 모이랑기 토르붕다 빰바카이타리 사르오 아두가 모이랑기 팡나이바 폰다막시우도 사오바농톤시우 쿵린시우 모이랑닝토시우 아두가 우리 엠바보디시우누 마하능암할루

0: 웨스턴 뮤직의 토름 따비리 동안 바 토름 산독두나 탄자리바 시 아카스바니 인팔기 강라 채널대기니 허지 아묵 따비리 시 사크나이르바 싱기 와리 사크나이르바 싱기 와리다 부두나 락시리 칼파나 쪼라기 분시 와리
1: 17 March 1962 numit

가 생우마기 곰하이니 생타빵 것더니 미워해봐 생라세 콩뚱 있나 닝타우타우가 빵나버기 황새끼 신락도나 뻔나 둬야 한다네도

0: ꯑꯩꯈꯣꯏꯁꯨ ꯅꯣꯡ ꯐꯥꯗꯣꯛ ꯂꯥꯛꯇꯅ ꯁꯛꯈꯪ ꯃꯥꯏꯈꯪꯅꯕ ꯌꯥꯕꯅꯤ ꯂꯝꯁꯤꯅꯗꯤ ꯊꯥꯞꯄꯁꯤꯗ
1: ꯀꯥꯏꯗꯦꯗ ꯀꯥꯏꯗꯦꯗ
2: ꯑꯦ ꯄꯥꯕꯨꯡ ꯄꯥꯕꯨꯡ ꯂꯦꯡꯕꯤꯔꯛꯂꯦ
1: ꯍꯦꯔꯥ ꯏꯄꯥ ꯂꯥꯛꯏꯅꯦ ꯅꯪꯅ ꯊꯕꯛ ꯃꯐꯝꯗ ꯂꯥꯛꯇꯕꯁꯤ ꯉꯁꯤ ꯃꯔꯤ ꯃꯉꯥꯅꯤ ꯁꯨꯔꯦ ꯍꯥꯏꯗꯨꯅ ꯏꯄꯥ ꯍꯪꯕ ꯂꯥꯛꯏꯕꯅꯤꯅꯦ
2: ꯄꯥꯕꯨꯡ ꯑꯩ ꯃꯇꯝ ꯈꯔꯗꯤ
1: ꯑꯩ ꯏꯄꯥ ꯄꯨꯝꯅꯃꯛ ꯈꯪꯉꯦ ꯅꯪꯅ ꯅꯨꯡꯉꯥꯏꯇ꯭ꯔꯤꯕ ꯍꯩꯅꯗ꯭ꯔꯤꯕ ꯔꯥꯖꯦꯜ ꯍꯥꯏꯔꯤꯕ ꯑꯩꯒꯤ ꯏꯁꯦꯡꯅ ꯄꯣꯛꯄꯗꯣ ꯃꯗꯨꯅ ꯑꯩꯒꯤ ꯋꯥꯛꯁꯣꯞꯇ ꯍꯦꯛ ꯌꯥꯎꯕꯗꯒꯤ ꯌꯥꯝꯃꯕꯅꯤ ꯇꯣꯛꯅꯈꯤꯕ
2: ꯄꯥꯕꯨ
1: ꯍꯥꯏ ꯍꯥꯏ ꯍꯥꯏ ꯅꯪ ꯌꯥꯎꯗꯗꯅ ꯊꯕꯛ ꯄꯨꯝꯕ ꯄꯟꯗꯨꯅ ꯂꯩꯔꯕꯅꯤꯅ ꯏꯟꯖꯤꯜ ꯄꯥꯏꯕ ꯉꯝꯕꯗꯤ ꯏꯕꯨꯡꯉꯣ ꯅꯪ ꯅꯊꯟꯇꯅꯤ ꯑꯩ ꯑꯁꯥꯎꯕ ꯌꯥꯅꯤꯡꯗꯕ ꯀꯌꯥ ꯂꯩꯔꯕꯁꯨ ꯏꯄꯥꯒꯤ ꯈꯜꯂꯒ ꯅꯪ
2: ꯄꯥꯕꯨꯡ ꯑꯩ ꯑꯃꯨꯛꯇ ꯈꯟꯖꯔꯛꯈꯤꯒꯦ
1: ꯍꯥꯏ ꯍꯥꯏ ꯏꯆꯥꯅꯅꯦ ꯂꯅꯥꯏ ꯋꯥꯛꯁꯣꯞ ꯑꯃ ꯍꯥꯡꯒꯦ ꯍꯥꯏꯕ ꯂꯩꯔꯕꯗꯤ ꯀꯔꯤꯁꯨ ꯀꯥꯏꯗꯦ
2: ꯍꯣꯏ ꯄꯥꯕꯨ
1: ꯏꯄꯥꯁꯨ ꯑꯉꯝꯕ ꯃꯇꯦꯡ ꯄꯥꯡꯒꯦ
2: ꯍꯣꯏ
1: ꯍꯥꯏ ꯍꯥꯏ ꯑꯗꯨꯗꯤ ꯅꯠꯇꯗꯅ ꯑꯇꯣꯞꯄ ꯋꯥꯛꯁꯣꯞ ꯑꯃꯗ ꯌꯥꯎꯒꯦ ꯍꯥꯏꯅꯗꯤ ꯅꯪ ꯈꯛ ꯈꯟꯒꯅꯨꯀꯣ
2: ꯍꯣꯏ ꯄꯥꯕꯨ ꯄꯥꯕꯨ ꯑꯩ ꯅꯣꯡꯃꯅꯤꯅꯤꯁꯤꯗ ꯃꯑꯣꯡ ꯑꯃ ꯑꯃꯨꯛꯇ ꯌꯦꯡꯖꯔꯛꯈꯤꯒꯦ
0: ꯑꯉꯥꯡꯒ ꯋꯥꯔꯤ ꯇꯧꯕꯤꯍꯧꯀꯣ ꯑꯩ ꯆꯥ ꯊꯧꯔꯥꯡꯗ ꯇꯧꯖꯔꯨꯈꯤꯒꯦ
1: ꯆꯥ ꯇꯧꯕꯤꯔꯨꯔꯅꯨ ꯑꯩ ꯆꯥ ꯊꯛꯆꯗꯦ
0: ꯏꯁ ꯀꯔꯤꯅ ꯁꯦꯕꯥ ꯇꯧꯅꯤ ꯁꯤꯗꯤ
1: ꯀꯔꯤꯝꯇ ꯍꯦꯛ ꯇꯧꯕꯤꯔꯨꯔꯅꯨ ꯏꯆꯥꯒꯅꯦ ꯉꯁꯤ ꯎꯅꯖꯔꯤꯕꯁꯤꯃꯨꯛ ꯅꯨꯡꯉꯥꯏꯕ ꯑꯃ ꯂꯩꯇ꯭ꯔꯦ ꯑꯗꯨꯗꯤ ꯑꯩꯁꯨ ꯑꯃꯨꯛ ꯌꯧꯅꯕ ꯇꯧꯖꯔꯒꯦ
0: ꯐꯅꯤ ꯐꯅꯤ
1: ꯍꯦꯔꯥ
2: ꯄꯥꯕꯨ
1: ꯍꯩ ꯅꯪꯒꯤ ꯂꯨꯄꯥ 1,000 ꯏꯄꯥꯅ ꯄꯤꯒꯗꯕ ꯂꯩꯔꯤꯅꯤ ꯍꯩ ꯁꯦ ꯁꯦ ꯁꯦ ꯁꯦ ꯂꯨꯄꯥ 1,000 ꯁꯦ ꯄꯥꯏꯁꯤꯜꯂꯨ ꯁꯦ ꯁꯦ ꯁꯦ ꯁꯦ
2: ꯄꯥꯕꯨ ꯑꯩ ꯉꯁꯤ ꯅꯣꯡꯃꯅꯤꯅꯤꯁꯤꯗ ꯃꯑꯣꯡ ꯑꯃ ꯑꯃꯨꯛꯇ ꯌꯦꯡꯖꯔꯛꯈꯤꯒꯦ ꯄꯥꯕꯨ
1: ꯌꯦꯡꯉꯨ ꯌꯦꯡꯉꯨ ꯀꯔꯤꯁꯨ ꯀꯥꯏꯗꯦ ꯑꯗꯨꯗꯤ ꯃꯃꯥꯏꯕꯤ ꯑꯃ ꯑꯩꯁꯨ ꯑꯃꯨꯛ ꯌꯧꯖꯔꯒꯦ
0: ꯐꯅꯤ ꯐꯅꯤ
2: ꯄꯥꯕꯨꯡ ꯌꯥꯅꯤ ꯑꯩ ꯊꯤꯟꯗꯣꯛꯆꯒꯦ ꯄꯥꯕꯨꯡ
3: ꯍꯣꯏ ꯀꯅꯥꯅꯣ ꯂꯥꯛꯏꯁꯤꯅ
0: ꯍꯣꯏ ꯑꯩꯈꯣꯏ ꯍꯦꯔꯥꯅ ꯌꯥꯎꯔꯤꯕ ꯋꯥꯛꯁꯣꯞꯇꯣ ꯑꯗꯨꯒꯤ ꯃꯄꯨ ꯑꯣꯏꯔꯃꯥꯅꯤ ꯍꯦꯔꯥꯁꯦ ꯉꯁꯤ ꯃꯔꯤ ꯃꯉꯥꯅꯤ ꯊꯕꯛ ꯆꯠꯇꯕꯗꯨꯗ ꯍꯪꯕ ꯂꯥꯛꯑꯝꯃꯤꯕ
3: ꯃꯁꯤꯅ ꯍꯦꯛ ꯇꯧꯕꯗꯤꯅꯦ ꯑꯣꯏꯔꯣꯏꯌꯦ ꯋꯥꯛꯁꯣꯞꯇꯣ ꯇꯣꯛꯑꯒ ꯀꯔꯤ ꯇꯧꯗꯨꯅ ꯂꯩꯒꯦ ꯍꯥꯏꯕꯅꯣ ꯃꯥꯕꯨ ꯑꯣꯏꯔꯣꯏꯗꯕ ꯑꯉꯥꯡꯅꯤ ꯑꯇꯩ ꯂꯥꯏꯔꯤ ꯁꯥ ꯒꯤꯂꯥꯁ ꯑꯃꯇ ꯂꯣꯜꯂꯣ ꯑꯩ ꯉꯁꯤ ꯑꯌꯨꯛꯀꯤꯅꯦ ꯁꯥꯒꯝꯇ ꯊꯛꯇ꯭ꯔꯤ
0: ꯀꯩꯅꯣ ꯍꯥꯏ ꯃꯧ ꯑꯅꯤꯃꯛ ꯃꯣꯏ ꯕꯕꯥꯒꯤ ꯆꯥ ꯄꯤꯔꯝꯗꯕ꯭ꯔꯣ
3: ꯄꯤꯔꯛꯑꯒꯗꯕꯣ ꯑꯩꯕꯨ ꯅꯉꯣꯟꯗ ꯆꯥ ꯂꯣꯟ ꯑꯃꯨꯛ ꯍꯥꯏꯈꯤꯗ꯭ꯔꯣ ꯍꯥ
0: ꯑꯣꯟꯊꯣꯛꯄꯅꯤꯗꯀꯣ ꯃꯣꯏꯁꯤꯗꯤ ꯑꯣ ꯂꯣꯜꯂꯛꯑꯒꯦ ꯂꯣꯜꯂꯛꯑꯒꯦ
3: ꯈꯕꯔꯅꯦ ꯑꯗꯨꯅ ꯇꯧꯔꯤꯁꯤꯅ ꯃꯔꯣꯟ ꯑꯃ ꯄꯥꯕ ꯂꯣꯏꯔꯒ ꯅꯤꯡꯊꯤ ꯅꯨꯡꯉꯥꯏꯅ ꯑꯃꯠꯇ ꯊꯝꯃꯣꯏꯗꯕꯅꯤ
4: ꯕꯕꯥ ꯕꯕꯥ
3: ꯀꯔꯤꯒꯤ
4: ꯀꯔꯤꯒꯨꯝꯕ ꯑꯝꯇ ꯍꯥꯏꯖꯒꯦ
3: ꯀꯔꯤꯅꯣ ꯍꯥꯏꯌꯨ
4: ꯑꯩꯈꯣꯏꯒꯤ ꯃꯃꯥꯡꯒꯤ ꯒꯦꯠ ꯃꯌꯥꯒꯤ ꯍꯥꯡꯗꯨꯅ ꯂꯩꯔꯤꯕ ꯂꯝꯁꯤꯗ ꯕꯕꯥ ꯑꯩꯒꯤ ꯋꯥꯛꯁꯣꯞ ꯑꯝꯇ ꯍꯥꯡꯒꯦ
3: ꯑꯩ ꯀꯗꯥꯏꯗꯒꯤ ꯁꯦꯟꯅ ꯋꯥꯛꯁꯣꯞ ꯍꯥꯡꯒꯗꯧꯔꯤꯕꯅꯣ ꯅꯪꯕꯣ
4: ꯁꯦꯜꯒꯤꯗꯤ ꯃꯔꯨꯞ ꯃꯄꯥꯡꯁꯤꯡꯗ ꯍꯪꯗꯣꯛ ꯍꯪꯖꯤꯟ ꯇꯧꯔꯒ ꯑꯗꯨꯝ ꯌꯥꯅꯤ ꯕꯕꯥ
3: ꯅꯌꯥꯝꯕꯅꯤꯒꯤ ꯋꯥ ꯇꯥꯗꯅꯅꯦ ꯑꯩꯅ ꯅꯪꯒꯤ ꯋꯥꯛꯁꯣꯞꯇꯣ ꯍꯥꯡꯉꯣ ꯍꯥꯏꯕ ꯉꯝꯗꯦꯀꯣ
4: ꯇꯥꯃꯨꯆꯧꯒ ꯇꯥꯃꯣꯌꯥꯏꯒꯗꯤ ꯕꯕꯥꯅ ꯍꯥꯏꯔꯒ ꯑꯗꯨꯝ ꯌꯥꯅꯤ ꯀꯩꯅꯣ
3: ꯍꯦꯔꯥ ꯅꯪꯁꯤ ꯋꯥ ꯌꯥꯝꯅ ꯉꯥꯡꯈ꯭ꯔꯦꯗ ꯍꯥ ꯍꯤꯡꯒꯣꯜꯁꯤ ꯕꯟꯙꯥꯟ ꯊꯝꯃꯨꯕꯗꯒꯤ ꯅꯌꯥꯝꯕ ꯑꯅꯤꯅ ꯍꯟꯗꯣꯛꯄꯗ ꯉꯥꯏꯔꯤ ꯍꯥꯏꯕꯁꯤ ꯅꯪ ꯈꯪꯉꯤꯕ ꯅꯠꯇ꯭ꯔꯣ ꯍꯥ ꯃꯁꯤꯗꯕꯨ ꯃꯈꯣꯏꯒꯤ ꯋꯥ ꯇꯥꯗꯕ ꯌꯥꯔꯤꯕ꯭ꯔꯣ
4: ꯕꯕꯥ ꯏꯪꯈꯣꯜꯁꯤ ꯕꯟꯙꯥꯟ ꯍꯟꯗꯣꯛꯄꯗꯗꯤ ꯑꯩꯁꯨ ꯑꯉꯝꯕ ꯃꯇꯦꯡ ꯄꯥꯡꯈ꯭ꯔꯤꯗꯨꯗꯤ
3: ꯍꯩ ꯍꯤꯡꯒꯣꯜ ꯁꯪꯕꯟꯒꯤ ꯃꯇꯥꯡꯗꯗꯤꯅꯦ ꯅꯪ ꯋꯥ ꯌꯥꯝꯅ ꯉꯥꯛꯀꯅꯨ
4: ꯀꯩꯗꯧꯕꯒꯤ ꯉꯥꯡ ꯑꯣꯏꯗꯧꯔꯤꯕꯅꯣ ꯕꯕꯥ ꯑꯩꯁꯨ ꯕꯕꯥꯒꯤ ꯃꯆꯥ ꯑꯃ ꯑꯩꯒꯤꯁꯨ ꯍꯛ ꯂꯩꯅ
3: ꯍꯩ ꯑꯩꯅ ꯍꯥꯏꯔꯤꯁꯤꯅꯤ ꯑꯩ ꯃꯈꯣꯏꯒꯤ ꯋꯥ ꯇꯥꯗꯅꯅꯦ ꯑꯩ ꯀꯔꯤꯝꯇ ꯍꯥꯏꯕ ꯉꯝꯗꯦ ꯍꯥꯏꯕꯁꯤꯅꯤꯀꯣ
0: ꯃꯣꯏ ꯕꯕꯥ ꯆꯥ ꯂꯩꯔꯦ
3: ꯑꯩ ꯆꯥꯒꯗꯕꯨ ꯁꯤꯡꯈ꯭ꯔꯣ ꯑꯩꯅ ꯆꯥꯒꯝꯇ ꯊꯥꯅꯤꯡꯗ꯭ꯔꯦ
0: ꯍꯩꯃꯥ ꯍꯦꯔꯥ
2: ꯏꯃꯥ
0: ꯅꯪ ꯕꯕꯥꯗ ꯀꯔꯤ ꯍꯥꯏꯔꯨꯔꯒꯦ ꯕꯕꯥꯅ ꯑꯁꯨꯛ ꯌꯥꯝ ꯁꯥꯎꯔꯤꯁꯤꯕꯨ ꯅꯪ ꯀꯔꯤ ꯍꯥꯏꯔꯨꯔꯒꯦ ꯍꯥꯏꯕ
4: ꯏꯃꯥ ꯑꯩ ꯕꯕꯥꯗ ꯀꯔꯤꯁꯨ ꯑꯀꯥꯏꯕ ꯋꯥ ꯍꯥꯏꯔꯨꯕ ꯅꯠꯇꯦ ꯃꯃꯥꯡꯒꯤ ꯍꯥꯡꯂꯤꯕ ꯏꯪꯈꯣꯜꯁꯤꯗ ꯑꯩꯒꯤ ꯋꯥꯛꯁꯣꯞ ꯑꯃꯇꯪ ꯍꯥꯡꯒꯦ ꯍꯥꯏꯔꯨꯕꯒꯤꯅꯤ
5: ꯍꯣꯏ ꯍꯦꯔꯥ ꯃꯗꯨ ꯌꯥꯔꯣꯏꯀꯣ ꯃꯃꯥꯡꯒꯤ ꯍꯥꯡꯂꯤꯕ ꯏꯪꯈꯣꯜ ꯑꯁꯦ ꯑꯩ ꯒꯥꯔꯤ ꯒꯦꯔꯦꯖ ꯁꯥꯒꯗꯧꯔꯤꯕꯅꯤ ꯍꯟꯗꯛ ꯍꯞꯇꯥꯁꯤꯒꯤ ꯃꯅꯨꯡꯗꯅꯦ ꯑꯩ ꯒꯥꯔꯤ ꯄꯨꯔꯛꯑꯗꯕꯅꯤ
4: ꯇꯥꯃꯣꯌꯥꯏ ꯇꯥꯃꯣꯌꯥꯏꯒꯤ ꯒꯥꯔꯤꯒꯤ ꯒꯦꯔꯦꯖꯇꯣ ꯒꯦꯠꯀꯤ ꯃꯈꯥ ꯊꯪꯕ ꯁꯔꯨꯛꯇꯔ ꯑꯋꯥꯡ ꯊꯪꯕ ꯁꯔꯨꯛꯇ ꯁꯥꯕꯤꯌꯨ ꯂꯦꯝꯍꯧꯔꯤꯕ ꯁꯔꯨꯛꯇꯨꯗ ꯑꯩꯒꯤꯁꯨ ꯋꯥꯛꯁꯣꯞ ꯑꯃ ꯍꯥꯡꯕ ꯌꯥꯅꯤꯌꯦ
6: ꯍꯣꯏ ꯏꯕꯨꯡꯉꯣ ꯃꯈꯥ ꯊꯪꯕ ꯁꯔꯨꯛꯇꯔ ꯑꯋꯥꯡ ꯊꯪꯕ ꯁꯔꯨꯛꯇꯔ ꯑꯃꯗꯤ ꯗꯨꯀꯥꯟ ꯁꯥꯒꯗꯧꯔꯤꯕꯅꯤ ꯑꯩꯅ ꯕꯨꯐꯝꯂꯦ ꯕꯔꯥꯕꯨ ꯁꯟꯗꯣꯛꯄ ꯇꯧꯒꯗꯧꯔꯤꯕꯅꯤꯅꯦ ꯏꯕꯨꯡꯉꯣ
4: ꯏꯇꯩꯃ ꯏꯇꯩ ꯃꯈꯣꯏꯒꯤ ꯗꯨꯀꯥꯟ ꯁꯥꯕ ꯒꯦꯔꯦꯖ ꯁꯥꯕ ꯀꯔꯤꯝꯇ ꯀꯥꯏꯗꯦ ꯑꯩꯒꯤꯁꯨ ꯄꯤꯛꯀꯦꯔ ꯆꯥꯎꯒꯦꯔ ꯋꯥꯛꯁꯣꯞ ꯑꯃ ꯍꯥꯡꯗꯕ ꯌꯥꯗꯕꯅꯤ
7: ꯍꯣꯏ ꯍꯦꯔꯥ ꯍꯤꯡꯒꯣꯜꯁꯦ ꯑꯩꯈꯣꯏꯅ ꯑꯁꯨꯝ ꯋꯥꯅ ꯕꯟꯗꯣꯛ ꯊꯝꯕꯗ ꯍꯟꯗꯣꯛꯂꯒ ꯑꯉꯥꯡꯅꯅ ꯁꯨꯝ ꯑꯍꯜꯒ ꯁꯥꯗꯅ ꯌꯦꯟꯊꯣꯛ ꯌꯦꯟꯁꯤꯒꯤ ꯁꯨꯝ ꯇꯧꯔꯤꯅꯤ
4: ꯇꯥꯃꯆꯧ ꯑꯩ ꯑꯍꯜ ꯁꯥꯕꯒꯤ ꯋꯥ ꯅꯠꯇꯦ ꯆꯨꯝꯅ ꯁꯨꯝ ꯍꯤꯡꯅꯅꯕ ꯂꯝꯕꯤ ꯑꯃ ꯌꯦꯡꯕꯒꯤ ꯋꯥꯅꯤ
5: ꯑꯉꯥꯡ ꯅꯪ ꯑꯩꯈꯣꯏꯒꯤ ꯆꯤꯟꯊꯛꯇ ꯈꯨꯝꯕ ꯉꯝꯁꯤꯜꯂꯛꯂꯤꯅꯦ ꯍꯥ 군복이 없을래봐.
4: 시부 시부 땅우야이 거기 진짜 딱 군복이 와로.
0: 세라 내 양반식는 앙무다 군근 와버니 낭고.
4: 이마 아이야 숙구이버세. 막 코이는 앙무다 아무것도 군기다버니. 허직디 아이 쇼망 나트레. 아이기 쇼 힘먹이 라이투디 단품 톡다버니 이마.
5: 예. 이몽시다 낭기 라이땅가 도리바. 하 이몽시다 낭기 라이땅가 도리바.
3: 해라 난 도미네 라요. 아이는 산하이도 하. 난네 도미네 라요 야드버디네. 난가 버버이르거나
4: 까리로 버바나 하이비르버디보. 나띠 마얌시나 아이부 융시데기 짝크로 하이두네 따라버슈. 아이 아이 야바다리보.
3: 야바다버리네.
0: 까리노 나띠 까리노 모이 버바나 하이비르디보.
7: 버바 인고언제 옌바다버디 이부 에무가 이기 민드네 서룩세 쌉만한 이기니가더니 아니 토나.
4: 까리 이놈 땀 쪽나 하이비르브도 보. 이놈 따라브디 이 콜세 셔룩 머리 돈이 있는가다. 셀레스 나게 셔룩스 동비가다 보니네. 레스나 레스나 잠시 와봐. 안나부터 돌아오라.
7: 어어 어이 헤라 능근에 레스나게 되면 또 와비가 돈데 마게 되면 다 이슬레리 이부야 이슬레리 행콜세 셔룩 아니 돈이 있는가다 보. 아니 돈아 강가봐. 능가 이몽시 까리고 뭐 머리 힘들리나 대합세 마시드 분 능기 행콜 셔룩 까리 도봉레리게.
8: 따무서 까리 이거 따무서 오늘 하이비르브 보.
7: 에이 아가 난 강맞대 난 두밀리 오냐.
5: 에이 난기 다 무사 해라세 윤라사게 뛰네다봐 지압보마사 강해라. 에이 야 난기 거기가 머리 한번 뚫리네대 강해봐 시대부 인권서로 도구가야 되나. 흥
4: 까리노 임마 까리노 뭐 코에는 하이리브시보 군비요 임마 뭐 코에는 하이리브시보. 아 좀 물어 군비요 봐봐 군비요 봐봐. 아이시보 아이시보 용씨가 머리 한번 뚫리네대 하이리브시보. 아 좀 물어 군비요 봐봐.
3: 아이는 사이는 시토그니 난 두밀리요 하이도 하. 아이, 너희 로이는 뭐냐? 난 게 너희 가서 상나 그렇다. 절로, 상으로 절로네.
0: 막 거의 봐봐부, 맞다만마다 이사해라세. 뭐이 봐봐네, 복잡한 이사망니 칸니 할기보다이네.
3: 아이 마부 상나는 뭐 열었다 그러. 하, 마부 이렇게 잡으래. 막 뽕머리 파래. 아이 거의다 뭐 이해도 못 수야래나. 막 사망을 놈돔 리짜봐 야래해봐.
6: 봐봐, 가리노 봐봐네 할비리버도 뭐. 다무사세 코갈레 미나다나 카나갈레 미나 두이노 바바.
3: 레스나 사톰비 난 앙앙 도미네 라요 고 도미네 라요 하이오스니 랑안비 아이 이몽 능 학득 포 타루게.
4: 이몽 시가 아이가 까리슈 톡나람 드라바 마리야 맞다 슐라이나람 드라바. 이쿠다시나 이코데 시네인 콜레시다 오우나 비마카마 파워 탓보기 학레이 트라바. 아이라 아이라 까리기로 까리기로 마폰 시네인 콜사룩 다루리바. 따키바 강키바 미워이바 딜라이라드나 샤파오바 마친 쿰쿰두나 도민 녹담가니.
6: 타모차 미오이바나 미오이바기 사자 짤락트라가 아둠나 타모이 까이게다바나 띠에 타모차.
4: 레시나 아이코야니 시보 까름바 마리라이 내리바노 이봉 민칭마 톡트레.
0: 이마기 해라 나 코야니세 이만의 복잡한 상황들에
4: 이마 아이 이마 부대 와우도 방금데 이마
0: 헤라 이마 란디란 기다바니 아이 분남 타길랑다 투한두나 남두나 이망하니 수한 기바니.
4: 야리 이마 똑비로 아이 아이 샤니 샤북가나노 아무간네 티라로 이마 샤니 샤북가나노 까다이덕이 오륵번호 티루라가 아이 힝닝럭더부수야예.
6: 타모차 능 아둠나 하이가노 타모차.
4: 아이가 시득컹레 아이나 핵 미롤 따르크나이덕이 바바나 이찔레 나우 싱나 아이부 티나 티나 떠우키바. 아이나 이하이 떠닝 이하이 떠무 똑한키바. 아이나 떠우티 떠나이 떠이 뭐 막 그이 셀 따루라가
9: 마코이 마이 마 생땅 마다 무땡 빵키바 아이게 혼내자말라 아이 혼내자말라 너무 뜻이오 생타나비 기대 옴나막 옴나막 그 시리 밀망다 마탕마탕 마액생 내 송토르글레
0: 이마게라 이마우 거리오 이러시게
8: 나모자 껍간호 타모자는 껍빠세 아이 행복한디에 타모자
9: 이봉길레스나
8: 타모자
9: 이봉나시디 아이가 마리야 맞달라 이나드라바 용세 타독두네 쩔레게
8: 타모자
9: 아이 아이 민원다이에 뽀삐닝디에 레스나
8: 타모자 난 쩔케베야로이 타모자 난 쩔케베디 아이 부카나라 잉신비가니 타모자
0: 이마게라 낭자키베야로예 낭자키베야로예 이마게라
9: 이마 아이 아이 나시디 이마게 눈시르바 콘젤세 아카카라오이나 따르클레 이마 나자부 캄미르가노 이마 이봉이베말레스나
8: 타모자
9: 세 시엘세 빠이실루스 나사이 나샤이 빠붕 마도홉네 삐름바니 세세 루팔이 싱네 빨니 마시네네 이젤기 뚜션기 피스 오이노 이붕네 짜란다이기 마땀시다 세엘카라시네따나 이붕네 이젤기다 막비닝아이까니 슬라이티에
8: 나모자
9: 세 이붕 이붕아 묵 짤라기 코
8: 나모자
9: 이붕 짤라 코
8: 나모자 남자 키노 나모자

0: ꯀꯔꯤꯅꯣꯅꯦ ꯍꯧꯖꯤꯛ ꯐꯥꯎ ꯍꯜꯂꯛꯇ꯭ꯔꯤꯁꯤꯕꯣ? ꯃꯇꯝꯁꯦ ꯑꯥ ꯌꯧꯈ꯭ꯔꯦꯅꯦ. ꯂꯥꯛꯇꯤ ꯂꯥꯛꯑꯃꯥꯜꯂꯦ. ꯀꯔꯤꯒꯤꯅꯣ ꯑꯗꯨ ꯌꯥꯝ ꯀꯨꯏꯔꯛꯏꯁꯤꯕꯣ? ꯃꯇꯝꯁꯦ ꯑꯥ ꯌꯧꯈ꯭ꯔꯦ ꯍꯥꯏꯕ?
1: ꯑꯁ, ꯅꯈꯣꯏ ꯌꯨꯝꯗꯒꯤꯗꯤ ꯐꯅ ꯉꯟꯅ ꯊꯣꯔꯛꯄꯅꯤ. ꯂꯝꯕꯤꯗ ꯏꯃꯥꯟꯅꯕ ꯑꯃ ꯊꯦꯡꯅꯔꯛꯇꯅ ꯊꯦꯡꯈ꯭ꯔꯤꯅꯤ.
0: ꯑꯩꯈꯣꯏ ꯕꯕꯥꯅ ꯍꯥꯏꯕ ꯁꯦꯟꯐꯝꯗꯨꯕꯨ ꯄꯤꯕꯤꯔꯝꯂꯕ꯭ꯔꯥ?
1: ꯍꯣꯏ ꯍꯣꯏ, ꯄꯤꯔꯝꯃꯦ ꯄꯤꯔꯝꯃꯦ. ꯑꯦ ꯏꯍꯦ, ꯑꯩ ꯑꯣꯐꯤꯁ ꯆꯠꯄ ꯊꯦꯡꯈ꯭ꯔꯦ, ꯅꯪꯕꯨ ꯆꯥꯛ ꯂꯣꯏꯔꯕꯣ?
0: ꯆꯥꯛꯇꯤꯅꯦ ꯉꯁꯥꯏ ꯑꯩꯅ ꯂꯣꯏꯔꯕꯅꯦ. ꯈꯔ ꯆꯥꯔꯒ ꯆꯠꯄꯤꯈ꯭ꯔꯣ, ꯂꯥꯛꯑꯣꯁꯦ ꯊꯦꯡꯈ꯭ꯔꯅꯤ, ꯏꯃꯨꯡꯗ ꯆꯪꯉꯁꯤꯂꯥ.
1: ꯍꯣꯏ ꯍꯣꯏ, ꯆꯪꯉꯁꯤ ꯆꯪꯉꯁꯤ.
2: ꯍꯩꯃꯥ, ꯑꯩꯈꯣꯏꯒꯤ ꯕꯕꯥꯒ ꯏꯃꯥꯒꯁꯨ ꯗꯣꯛꯇꯔꯗꯒꯤ ꯍꯜꯂꯛꯑꯃꯥꯜꯂꯦ.
3: ꯃꯣꯏ ꯕꯕꯥ ꯁꯣꯐꯥꯁꯤꯗ ꯉꯥꯛꯇ ꯄꯣꯊꯥꯁꯤꯁꯦ.
4: ꯑꯩ
2: ꯕꯕꯥ
4: ꯋꯥꯕꯅ ꯁꯥꯗꯧ ꯊꯣꯡꯉꯤ. ꯏꯕꯦ ꯃꯂꯩꯁꯅ
2: ꯕꯕꯥ
4: ꯏꯁꯤꯡ ꯒꯤꯂꯥꯁ ꯑꯃꯗ ꯄꯨꯔꯛꯎ.
2: ꯍꯣꯏ ꯕꯕꯥ, ꯄꯨꯊꯣꯔꯛꯀꯦ.
4: ꯗꯥꯛꯇꯔꯅ ꯏꯔꯛꯄ ꯁꯤ ꯆꯥꯡꯗꯨ ꯂꯣꯏꯅ ꯄꯨꯔꯛꯏꯀꯣ?
3: ꯄꯨꯔꯛꯑꯦ ꯄꯨꯔꯛꯑꯦ ꯃꯣꯏꯕ.
4: ꯇꯧꯒꯗꯣꯔꯤꯕꯁꯤ ꯂꯨꯒꯗꯣꯔꯤ ꯁꯦꯜꯒꯤ ꯃꯊꯧ ꯉꯥꯛꯇꯅꯤꯅꯦ.
3: ꯍꯩꯃꯥ, ꯁꯦꯜ ꯆꯪꯒꯅꯤ ꯍꯥꯏꯗꯅ ꯂꯥꯌꯦꯡꯗꯕ ꯌꯥꯔꯤꯕ꯭ꯔꯣ?
4: ꯑꯁꯧꯕꯒ ꯏꯕꯣ ꯌꯥꯏꯃꯒꯗ ꯆꯪꯒꯗꯕ ꯁꯦꯟꯐꯝꯗꯨ ꯈꯔ ꯄꯨꯊꯣꯔꯛꯑꯣ ꯍꯥꯏꯕꯗꯨꯅꯤ.
2: ꯕꯕꯥ, ꯁꯦ ꯏꯁꯤꯡꯁꯤꯗ ꯂꯩꯔꯦ.
4: ꯀꯗꯥꯏ ꯀꯗꯥꯏ ꯀꯗꯥꯏ?
3: ꯕꯤꯃꯥ,
2: ꯏꯃꯥ,
3: ꯅꯪ ꯆꯥ ꯏꯁꯤꯡ ꯊꯧꯔꯥꯡ ꯇꯧꯔꯨꯔꯣ ꯆꯠꯂꯣ.
2: ꯍꯣꯏ
3: ꯕꯕꯥ, ꯁꯦ ꯆꯥꯛ ꯆꯥꯈꯣꯝ ꯑꯝꯇꯪ ꯄꯤꯖꯁꯦ.
2: ꯍꯣꯏ ꯏꯃꯥ, ꯑꯩ ꯆꯥꯛ ꯊꯣꯡꯅꯅꯕ ꯇꯧꯔꯨꯔꯒꯦ.
4: ꯏꯕꯣ ꯌꯥꯏꯃꯥ,
1: ꯕꯕꯥ,
4: ꯅꯪꯕꯨ ꯑꯣꯐꯤꯁ ꯆꯠꯀꯗꯧꯔꯕ꯭ꯔꯥ?
1: ꯍꯣꯏ ꯕꯕꯥ.
4: ꯏꯄꯥꯒ ꯋꯥꯔꯤ ꯑꯃꯇ ꯁꯥꯈꯤꯁꯤꯅꯤ.
1: ꯀꯔꯤ ꯍꯥꯏꯒꯗꯕꯅꯣ ꯕꯕꯥ?
4: ꯌꯦꯡꯉꯣꯏ, ꯏꯄꯥ ꯉꯁꯤ ꯗꯥꯛꯇꯔꯗ ꯌꯦꯡꯉꯨꯕꯗꯣ, ꯗꯥꯛꯇꯔꯅ ꯍꯥꯔꯠꯀꯤ ꯁꯤꯡꯂꯤ ꯎꯇꯣꯡ ꯑꯃ ꯐꯨꯜꯂꯦ, ꯑꯊꯨꯕ ꯃꯇꯝꯗ ꯑꯣꯄꯔꯦꯁꯟ ꯇꯧꯗ꯭ꯔꯕꯗꯤ ꯌꯥꯔꯣꯏꯗꯣꯔꯤ ꯍꯥꯏꯔꯤꯅꯤ.
1: ꯕꯕꯥ, ꯗꯣꯛꯇꯔꯅ ꯑꯣꯄꯔꯦꯁꯟ ꯇꯧꯗꯕ ꯌꯥꯗꯦ ꯍꯥꯏꯔꯒꯗꯤ ꯀꯣꯛ ꯇꯧꯊꯣꯔꯒ ꯂꯣꯏꯔꯦ ꯀꯩꯅꯣ?
4: ꯑꯗꯨꯗ ꯂꯣꯏꯔꯤꯕꯗꯤ ꯁꯦꯜꯒꯤ ꯃꯇꯥꯡꯗꯅꯤ. ꯏꯄꯥ ꯍꯧꯖꯤꯛꯇꯤ ꯁꯦꯟ ꯁꯤꯀꯤ ꯑꯃ ꯊꯣꯛꯇ꯭ꯔꯦ, ꯅꯃꯥꯅ ꯐꯤ ꯈꯔ ꯈꯔ ꯁꯥꯕ ꯑꯁꯤꯅ ꯏꯃꯨꯡ ꯄꯨꯗꯨꯅ ꯂꯩꯔꯤꯕꯅꯤ. ꯌꯦꯡꯉꯣꯏ, ꯍꯟꯗꯛꯀꯤ ꯑꯩꯒꯤ ꯑꯣꯄꯔꯦꯁꯟꯒꯤ ꯑꯁꯪꯕ ꯁꯦꯟꯐꯝꯁꯤꯗꯤ ꯅꯪꯒ ꯅꯪꯒꯤ ꯇꯥꯃꯣꯁꯧꯒꯅ ꯈꯔ ꯄꯨꯊꯣꯛꯇꯕ ꯌꯥꯔꯣꯏꯗꯣꯔꯤ. ꯅꯁꯤꯟ ꯅꯅꯥꯎ ꯑꯃꯨꯛꯇ ꯇꯥꯅꯧꯅꯦ ꯏꯕꯨꯡꯉꯣ.
1: ꯑꯁ ꯕꯕꯥ, ꯑꯩꯗꯤ ꯌꯨꯝ ꯀꯩ ꯁꯥꯅꯕ ꯌꯣꯠ ꯅꯨꯡ ꯈꯔ ꯂꯧꯔꯨꯕꯗꯒꯤ ꯈꯨꯠꯇ ꯁꯦꯜ ꯑꯃꯇꯁꯨ ꯄꯥꯏꯗꯦ. ꯑꯩꯈꯣꯏ ꯇꯥꯃꯣꯁꯧꯗ ꯑꯝꯇ ꯍꯥꯏꯕꯤꯌꯨ ꯕꯕꯥ.
4: ꯀꯔꯤꯅꯣꯅꯦ ꯏꯕꯣ ꯌꯥꯏꯃꯥ, ꯑꯁꯨꯛ ꯀꯨꯏꯕꯁꯤ ꯑꯩ ꯅꯈꯣꯏꯗ ꯁꯤꯀꯤ ꯍꯥꯏꯔꯛꯇꯕꯅꯤ, ꯃꯇꯥꯡꯅ ꯌꯥꯗꯗꯅ ꯑꯗꯨ ꯍꯥꯏꯕꯒꯤ ꯋꯥꯅꯤꯅꯦ ꯏꯕꯨꯡꯉꯣ.
1: ꯑꯁ ꯕꯕꯥ, ꯑꯩꯁꯨ ꯕꯕꯥꯈꯣꯏꯒꯤ ꯃꯇꯦꯡꯗꯣ ꯌꯥꯝꯅ ꯄꯥꯡꯅꯤꯡꯉꯤ, ꯃꯇꯥꯡꯅ ꯌꯥꯗꯗꯅ ꯇꯧꯔꯤꯅꯤ ꯀꯩꯗꯧꯔꯤ ꯕꯕꯥ?
0: ꯍꯩꯃꯥ, ꯀꯔꯤꯅꯣ ꯑꯣꯐꯤꯁ ꯅꯪꯉꯔꯣꯏ ꯍꯥꯏꯗꯅ ꯑꯩꯉꯣꯟꯗ ꯏꯁꯧ ꯂꯥꯡꯈꯩ ꯂꯥꯡꯉꯝꯃꯒ ꯁ꯭ꯋꯥꯏꯗ ꯑꯃꯨꯛ ꯇꯦꯊꯔꯝꯃꯤꯁꯤꯕꯣ? ꯑꯣꯐꯤꯁ ꯆꯠꯄꯤꯔꯔꯣꯏ ꯍꯥꯏꯔꯤꯕ꯭ꯔꯣ?
1: ꯑꯁ ꯆꯠꯀꯅꯤ ꯆꯠꯀꯅꯤ, ꯕꯕꯥꯒ ꯁꯦꯟꯒꯤ ꯃꯇꯥꯡꯗ ꯋꯥꯔꯤ ꯑꯃꯁꯨꯝ ꯁꯥꯟꯅꯔꯝꯕꯅꯤ. ꯕꯕꯥ, ꯑꯩ ꯑꯣꯐꯤꯁ ꯊꯦꯡꯈ꯭ꯔꯦ, ꯑꯩ ꯑꯃꯨꯛꯇ ꯆꯠꯂꯨꯈꯤꯌꯣ ꯕꯕꯥ.
0: ꯀꯔꯤꯅꯣ ꯕꯕꯥ, ꯇꯣꯉꯥꯟ ꯇꯣꯉꯥꯟ ꯁꯥꯟꯅꯔꯦꯗꯕꯨ ꯁꯦꯜ ꯊꯨꯝꯒꯤ ꯃꯇꯥꯡꯗ ꯑꯩꯈꯣꯏꯒ ꯋꯥꯔꯤ ꯁꯥꯟꯅꯅꯤꯡꯉꯥꯏ ꯀꯔꯤ ꯃꯊꯧ ꯇꯥꯔꯤꯒꯦ?
3: ꯏꯕꯦꯝꯆꯥ ꯁꯨꯝꯗꯧꯕꯅꯤ, ꯅꯣꯏ ꯕꯕꯥꯁꯦ ꯑꯣꯄꯔꯦꯁꯟ ꯑꯃ ꯇꯧꯗꯕ ꯌꯥꯔꯣꯏꯗꯧꯔꯤ, ꯑꯗꯨꯗ ꯏꯕꯣ ꯌꯥꯏꯃꯒ ꯁꯦꯜ ꯊꯨꯝꯒꯤ ꯃꯇꯥꯡꯗ ꯋꯥ ꯇꯥꯅꯔꯝꯕꯅꯤ.
0: ꯏꯌꯦ ꯏꯃꯥ, ꯑꯩꯈꯣꯏꯕꯨ ꯏꯃꯥꯈꯣꯏꯗ ꯅꯣꯡꯃꯇ ꯁꯤꯀꯤ ꯍꯪꯉꯕ꯭ꯔꯥ? ꯉꯝꯅ ꯉꯝꯅꯕ ꯍꯣꯠꯅꯕꯤꯌꯨꯗ, ꯑꯩꯈꯣꯏ ꯏꯁꯥꯒꯤ ꯐꯥꯎꯕ ꯍꯣꯠꯅꯕ ꯉꯝꯖꯗ꯭ꯔꯤꯌꯦ.
4: ꯑꯩ ꯅꯈꯣꯏ ꯅꯨꯄꯤ ꯑꯉꯥꯡ ꯇꯨꯃꯤꯟꯅ ꯂꯩꯌꯨ,
0: ꯍꯩꯃꯥ
4: ꯇꯨꯃꯤꯟꯅ ꯂꯩꯌꯨꯀꯣ.
0: ꯑꯩꯈꯣꯏ ꯅꯣꯡꯃꯇ ꯕꯕꯥꯈꯣꯏꯗ ꯍꯪꯀꯠꯅ ꯉꯥꯡꯖꯈꯤꯗꯦꯅ? ꯁꯦꯜ ꯊꯨꯝꯒꯤ ꯃꯇꯥꯡ ꯌꯧꯔꯛꯂꯕꯗꯤ ꯇꯨꯃꯤꯟꯅ ꯂꯩꯕ ꯌꯥꯔꯤꯕ꯭ꯔꯣ?
4: ꯌꯦꯡꯉꯨꯅꯦ,
0: ꯍꯌꯦꯡ ꯃꯈꯣꯏ ꯇꯥꯃꯣꯌꯥꯏꯅ ꯁꯦꯜ ꯄꯨꯊꯈ꯭ꯔꯒ ꯋꯥꯒꯗꯧꯔꯤꯕꯁꯦ ꯑꯩ ꯏꯇꯣꯝꯇꯅꯤ, ꯕꯕꯥꯈꯣꯏ ꯏꯃꯥꯈꯣꯏꯅ ꯋꯥꯕꯤꯒꯗꯕ ꯅꯠꯇꯦꯅꯦ?
3: ꯌꯥꯔꯦ ꯌꯥꯔꯦ, ꯋꯥꯁꯦ ꯃꯇꯥꯡꯁꯤꯗ ꯇꯦꯟꯁꯤꯜꯂꯁꯤ. ꯏꯕꯦꯝꯃ, ꯅꯈꯣꯏ ꯕꯕꯥꯅ ꯀꯅꯥ ꯅꯠꯇꯦ ꯃꯆꯥꯅꯤ ꯍꯥꯏꯗꯅ ꯍꯥꯏꯖꯕꯖꯥꯠꯅꯤ?
0: ꯏꯁ, ꯕꯕꯥꯒꯤ ꯂꯅꯥꯏ ꯋꯥꯈꯜꯅ ꯍꯥꯏꯕꯗꯤ ꯑꯣꯏꯔꯤꯔꯣꯏ, ꯏꯃꯥꯅ ꯏꯁꯤꯟꯗꯨꯅ ꯍꯥꯏꯕ ꯑꯣꯏꯔꯤꯔꯣꯏ?
3: ꯀꯩꯅꯣꯅꯦ ꯅꯪ ꯍꯥꯏꯗꯨꯕꯣ? ꯍꯥ, ꯀꯩꯅꯣ
0: ꯃꯆꯥ ꯃꯁꯨꯗꯒꯤ ꯁꯨꯝꯃꯒ ꯆꯥꯅꯤꯗꯣ ꯍꯥꯏꯗꯅ ꯂꯩꯔꯤꯕ ꯃꯃꯥ ꯃꯄꯥꯁꯤꯕꯨ ꯀꯔꯝꯕ ꯃꯃꯥ ꯃꯄꯥꯅ
4: ꯈꯪꯒꯗꯦ? ꯂꯝꯆꯠ ꯕꯦꯕꯥꯔ ꯈꯪꯗꯕꯁꯤꯗꯤ ꯃꯈꯣꯏ ꯃꯈꯣꯏꯒꯤ ꯅꯨꯄꯥꯁꯤꯡ ꯑꯁꯤ ꯃꯤ ꯑꯃꯃꯝ ꯑꯣꯏꯅꯅꯕ ꯁꯦꯝꯂꯛꯄꯗ ꯏꯔꯣꯟ ꯏꯔꯥꯟ ꯇꯥꯛꯂꯕꯅꯤ ꯍꯥꯏꯕꯁꯤ ꯈꯪꯗꯕ ꯁꯥꯔꯗ?
3: ꯃꯣꯏ ꯕꯕꯥ ꯁꯥꯎꯕꯤꯔꯅꯨꯁꯤ, ꯍꯛꯆꯥꯡ ꯍꯦꯟꯅ ꯁꯣꯛꯆꯤꯜꯂꯅꯤ ꯍꯥꯏꯕ ꯃꯣꯏ ꯕꯥ
4: ꯑꯆꯧꯕ ꯅꯪꯕꯨ ꯀꯗꯥꯏꯗ ꯁꯛꯀꯗꯣꯔꯤꯕꯅꯣ? ꯏꯄꯥꯒ ꯋꯥꯔꯤ ꯑꯃꯠꯇ ꯁꯥꯈꯤꯁꯤꯅꯦ ꯍꯩ
5: ꯕꯕꯥ, ꯀꯔꯤ ꯇꯥꯛꯄꯤꯒꯗꯧꯕ?
4: ꯌꯦꯡꯉꯣꯏ, ꯉꯁꯤ ꯏꯄꯥ ꯗꯣꯛꯇꯔꯗ ꯆꯠꯂꯨꯕꯗꯣ ꯗꯣꯛꯇꯔꯅ ꯑꯣꯄꯔꯦꯁꯟ ꯇꯧꯗꯕ ꯌꯥꯔꯔꯣꯏ ꯍꯥꯏꯔꯤ꯫ ꯑꯣꯄꯔꯦꯁꯟ ꯇꯧꯕꯗ ꯁꯦꯜ ꯆꯪꯗꯕ ꯌꯥꯔꯣꯏ, ꯅꯪ ꯁꯦꯜ ꯈꯔ ꯄꯨꯊꯣꯛꯅꯕ ꯊꯧꯔꯥꯡ ꯇꯧꯅꯦ ꯍꯩ꯫
5: ꯕꯕꯥ, ꯑꯩꯗꯤ ꯍꯧꯖꯤꯛ ꯁꯦꯜꯒ ꯑꯃꯠꯇ ꯄꯥꯏꯗꯦ, ꯑꯩꯈꯣꯏ ꯏꯕꯣꯌꯥꯏ ꯑꯃꯗ ꯑꯝꯇ ꯍꯪꯉꯨꯗꯅ
4: ꯃꯉꯣꯟꯗ ꯍꯥꯏꯔꯕꯅꯤꯅ ꯍꯩ, ꯃꯥꯁꯨ ꯁꯦꯜ ꯑꯃꯠꯇ ꯄꯥꯏꯗꯦ ꯍꯥꯏꯔꯤꯅꯦ꯫
3: ꯏꯃꯥꯒꯤ ꯑꯆꯧꯕ, ꯅꯈꯣꯏ ꯅꯈꯣꯏꯗ ꯍꯥꯏꯗꯗꯅ ꯑꯩꯈꯣꯏ ꯀꯅꯥꯗ ꯍꯥꯏꯔꯨꯁꯨ ꯍꯥꯏꯕꯅꯣ?
5: ꯃꯥ, ꯏꯃꯥꯅ ꯍꯥꯏꯕꯤꯕꯗꯣ ꯑꯁꯨꯝꯕ ꯋꯥꯅꯦ, ꯃꯃꯥ ꯃꯄꯥ ꯅꯥꯔꯛ ꯌꯦꯛꯂꯛꯄ ꯃꯇꯝꯗ ꯃꯆꯥ ꯑꯩꯈꯣꯏꯗ ꯍꯥꯏꯗꯗꯅ ꯀꯅꯥꯗꯃꯨ ꯍꯥꯏꯔꯨꯗꯣꯏꯅꯣ? ꯑꯗꯣ ꯑꯩꯈꯣꯏꯁꯨ ꯌꯥꯝꯅ ꯃꯇꯦꯡꯁꯦ ꯄꯥꯡꯅꯤꯡꯉꯤ, ꯂꯩꯇꯗꯅ ꯇꯧꯔꯤꯅꯦ ꯍꯥꯏꯕ ꯏꯃꯥ?
4: ꯑꯆꯧꯕ, ꯅꯪ ꯁꯔꯀꯥꯔꯒꯤ ꯑꯣꯖꯥ ꯑꯣꯏꯔꯤ, ꯏꯕꯣꯌꯥꯏꯃꯅ ꯁꯣꯁꯦꯜ ꯋꯦꯜꯐꯤꯌꯥꯔꯗ ꯁꯨꯄꯔꯚꯥꯏꯖꯔ ꯑꯣꯏꯔꯤ, ꯃꯁꯤꯗꯕꯨ ꯅꯈꯣꯏ ꯑꯅꯤꯃꯛ ꯁꯦꯜ ꯑꯃꯠꯇ ꯂꯩꯇꯦ ꯍꯥꯏꯔꯤꯕꯁꯤꯕꯨ
2: ꯀꯔꯤꯅꯣ? ꯃꯈꯣꯏ ꯇꯥꯃꯆꯧ ꯑꯁ꯭ꯋꯥꯏ ꯐꯥꯎꯗꯪ ꯍꯤꯡꯖꯥꯡ ꯂꯩꯕꯅꯤ ꯍꯥꯏꯅ ꯆꯠꯈ꯭ꯔꯒ ꯑꯁꯨ ꯀꯨꯏꯔꯛꯏꯕꯁꯤꯕꯨ ꯀꯔꯤꯒꯤꯅꯣ? ꯁ꯭ꯀꯨꯜꯒꯤ ꯐꯪꯁꯟ ꯂꯩ ꯍꯥꯏ ꯊꯤꯡꯈ꯭ꯔꯅꯤꯌꯦ, ꯂꯥꯛꯑꯣ ꯆꯪꯉꯁꯤ꯫
5: ꯍꯣꯏꯕ, ꯑꯩ ꯕꯕꯥꯒꯅꯦ ꯋꯥꯔꯤ ꯑꯃ ꯁꯥꯟꯅꯔꯝꯕꯅꯦ꯫
2: ꯀꯔꯤ ꯋꯥꯔꯤ?
5: ꯕꯕꯥ, ꯑꯩ ꯁ꯭ꯀꯨꯜ ꯊꯦꯡꯈ꯭ꯔꯦ, ꯑꯩ ꯑꯃꯨꯛꯇ ꯂꯣꯏꯁꯜꯂꯨꯈꯤꯒꯦ ꯕꯕꯥ꯫
2: ꯌꯥꯔꯦ
4: ꯐꯔꯦ ꯐꯔꯦ, ꯑꯩꯗꯤ ꯏꯁꯥ ꯂꯥꯌꯦꯡꯗꯕ ꯌꯥꯗꯕꯅꯤꯅ ꯂꯩꯔꯤꯕ ꯍꯤꯡꯈꯣꯜ ꯑꯁꯤ ꯕꯟꯙꯥꯟ ꯊꯝꯂꯕꯁꯨ ꯊꯝꯕ ꯇꯥꯔꯦꯗꯅ꯫
2: ꯑꯦ ꯀꯔꯤꯅꯣ ꯕꯕꯥꯅ ꯍꯥꯏꯕꯤꯔꯤꯕꯗꯨꯕꯨ? ꯕꯕꯥ, ꯍꯤꯡꯈꯣꯜꯁꯤꯗꯤ ꯕꯕꯥꯒꯤ ꯃꯤꯡꯗ ꯂꯩꯕꯁꯨ ꯅꯠꯇ꯭ꯔꯦ, ꯃꯈꯣꯏ ꯇꯥꯃꯨꯆꯧꯒ ꯏꯕꯨꯌꯥꯏꯃꯒꯒꯤ ꯃꯤꯡꯗ ꯑꯣꯟꯈ꯭ꯔꯕꯗꯨꯗꯤ ꯄꯇꯥ ꯁꯦꯠꯅꯒꯗꯕꯗ ꯉꯥꯏꯗꯨꯅ ꯂꯩꯔꯕꯅꯤ ꯕꯕꯥ꯫
4: ꯃꯗꯣ, ꯅꯈꯣꯏ ꯅꯈꯣꯏꯒꯤ ꯈꯨꯗꯣꯡꯆꯥꯕ ꯂꯧꯅꯅꯕ, ꯂꯣꯟ ꯂꯧꯕ ꯌꯥꯅꯅꯕ ꯑꯩꯅ ꯀꯅꯥ ꯅꯠꯇꯦ, ꯏꯆꯥ ꯉꯥꯛꯇꯅꯤ ꯍꯥꯏꯗꯨꯅ ꯅꯃꯥ ꯑꯣꯟꯕ ꯌꯥꯈꯤꯕ ꯍꯤꯡꯈꯣꯜ ꯑꯁꯦ ꯑꯩꯒꯤ ꯃꯤꯡꯗ ꯂꯩꯔꯤꯉꯩꯗ ꯃꯈꯣꯏ ꯃꯈꯣꯏꯒꯤ ꯊꯕꯛ ꯆꯪꯅꯅꯕ ꯍꯣꯠꯅꯕꯗ ꯕꯟꯙꯥꯟ ꯊꯝꯈꯤ, ꯍꯧꯖꯤꯛ ꯃꯈꯣꯏꯒꯤ ꯃꯃꯤꯡꯗ ꯂꯩꯔꯕ ꯃꯇꯝꯗ ꯃꯄꯥ ꯑꯩꯒꯤ ꯂꯥꯌꯦꯡꯅꯕꯒꯤꯗꯃꯛ ꯕꯟꯙꯥꯟ ꯊꯝꯕ ꯀꯔꯤꯒꯤ ꯌꯥꯔꯣꯏ?
2: ꯕꯕꯥ, ꯍꯤꯡꯈꯣꯜ ꯕꯟꯙꯥꯟ ꯊꯝꯈꯤꯕꯗꯣ ꯀꯅꯥ ꯀꯅꯥꯅ ꯍꯟꯗꯣꯛꯈꯤꯕꯒꯦ ꯍꯥꯏꯕꯗꯣ ꯈꯟꯊꯔꯒ ꯉꯥꯡꯕꯤꯔꯗꯤ ꯐꯒꯗꯕꯅꯤ꯫
4: ꯅꯈꯣꯏ ꯅꯈꯣꯏꯅ ꯄꯨꯊꯣꯛꯈꯤꯕ ꯁꯦꯟꯐꯝꯗꯣ ꯀꯗꯥꯏꯗꯒꯤꯅꯣ? ꯍ? ꯀꯗꯥꯏꯗꯒꯤꯅꯣ ꯍꯥꯏꯕ? ꯑꯩꯅ ꯍꯤꯡꯈꯣꯜ ꯕꯟꯙꯥꯟ ꯊꯝꯂꯒ ꯊꯕꯛ ꯇꯍꯨꯟꯈꯤꯕꯗꯒꯤ ꯐꯪꯂꯛꯄ ꯇꯣꯂꯣꯞꯇꯨꯅ ꯄꯨꯊꯣꯛꯈꯤꯕ ꯅꯠꯇꯕ꯭ꯔꯅ ꯍꯥꯏ?
2: ꯑꯩꯈꯣꯏꯗꯤꯅꯦ ꯑꯗꯨ ꯑꯗꯥ ꯈꯪꯗꯦ, ꯑꯩꯈꯣꯏꯗꯤ ꯍꯤꯡꯈꯣꯜꯁꯦ ꯕꯟꯙꯥꯟ ꯊꯝꯕ ꯁꯨꯡꯌꯥ ꯌꯥꯔꯨ ꯍꯥꯏꯔꯤꯕꯁꯤꯅꯤ ꯑꯩꯈꯣꯏ ꯄꯨꯝꯕ ꯌꯨꯝ ꯀꯩ ꯂꯩꯇꯗꯅ ꯁꯩꯗꯥꯡ ꯕꯤꯌꯨꯍꯤꯟꯒꯦ ꯍꯥꯏꯕꯤꯔꯤꯕ꯭ꯔꯣ ꯕꯕꯥ ꯍꯣꯏꯅ ꯍꯥꯏꯔꯤꯕꯁꯤꯕꯣ?
3: ꯍꯥꯏ ꯏꯕꯦꯝꯆꯥ, ꯃꯅꯤꯁꯪ ꯑꯗꯨ ꯌꯧꯅꯁꯨ ꯋꯥꯈꯜ ꯄꯤꯛꯀꯅꯣ? ꯑꯗꯨ ꯑꯐ ꯐꯠꯇ ꯇꯥꯟꯅꯕꯒꯤ ꯋꯥꯅꯤ꯫
2: ꯏꯁ ꯏꯃꯥ, ꯏꯃꯥꯗꯤꯅꯦ ꯅꯁꯥꯁꯤꯡꯁꯦ ꯑꯄꯣꯛꯄꯗꯤ ꯅꯠꯇꯕꯅꯤꯅ ꯅꯁꯥꯁꯤꯡꯁꯦ ꯇꯨꯡꯗ ꯋꯥꯍꯧꯒꯅꯤ ꯍꯥꯏꯕꯁꯦ ꯀꯔꯤꯃꯇ ꯈꯟꯕꯤꯔꯨ ꯅꯠꯇꯦ?
4: ꯃꯧ, ꯀꯔꯤꯅꯣ ꯀꯔꯤꯅꯣ ꯅꯪꯅ ꯍꯥꯏꯔꯤꯕꯗꯣ? ꯍ?
2: ꯏꯃꯥ ꯑꯇꯣꯟꯕꯤ ꯄꯣꯛꯇꯕꯤ ꯑꯃꯅ ꯂꯤꯂꯥ ꯗ꯭ꯔꯃꯥꯗ ꯄꯪꯇꯧꯗ ꯇꯧꯕꯗꯣ ꯇꯥꯏꯕꯪꯗꯗꯤ ꯇꯧꯕꯤꯔꯛꯀꯅꯣ? ꯑꯩꯈꯣꯏꯅ ꯈꯨꯠ ꯇꯨꯡꯃꯨꯟꯅꯔꯒ ꯇꯨꯃꯤꯟꯅ ꯈꯥꯡꯗꯨꯅ ꯂꯩꯒꯗꯕ ꯃꯤꯗꯣ ꯅꯠꯇꯦ?
6: ꯀꯔꯤꯅꯣ ꯏꯅꯝꯃꯅ ꯍꯥꯏꯕꯤꯔꯤꯕꯗꯨꯕꯣ? ꯏꯃꯥꯅ ꯉꯁꯤ ꯐꯥꯎꯕꯗ ꯏꯃꯨ ꯑꯁꯤꯗ ꯑꯀꯥꯏꯕ ꯀꯔꯤ ꯇꯧꯈ꯭ꯔꯒꯦ?
2: ꯍꯤꯔꯥꯡꯉ ꯅ ꯀꯩ ꯈꯪꯒꯦ ꯍ? ꯅꯪ ꯇꯨꯃꯤꯟꯅ ꯂꯩꯌꯣ,
6: ꯑꯉꯥꯡꯅꯤ ꯑꯉꯥꯡꯅꯤ ꯍꯥꯏꯗꯨꯅ ꯃꯇꯥꯡ ꯁꯤꯌꯧꯔꯛꯂꯕꯗꯤ ꯇꯨꯃꯤꯟꯅ ꯀꯔꯝꯅ ꯂꯩꯊꯣꯛꯀꯗꯣꯏꯅꯣ?
2: ꯅꯪꯒꯤꯁꯤꯗꯤ ꯑꯩꯈꯣꯏꯒ ꯂꯝꯕꯥ ꯇꯧꯗꯅ ꯈꯠꯅꯕ ꯉꯝꯃꯅꯤ ꯁꯤꯅꯤꯅꯦ?
6: ꯍꯣꯏ ꯅꯪ ꯅꯪ ꯈꯪꯅꯤ ꯂꯩꯔꯝꯃꯨ,
3: ꯅꯈꯣꯏ ꯀꯅꯥ ꯑꯃꯠꯇꯅ ꯏꯆꯥ ꯁꯣꯛꯄ ꯌꯥꯔꯣ? ꯏꯆꯥꯒꯤ ꯇꯨꯕꯨꯝ ꯅꯥꯃ ꯁꯣꯛꯄꯗ ꯃꯃꯥ ꯑꯩꯒ ꯁꯦꯝꯃꯤꯟꯅꯒꯗꯕꯅꯤ? ꯑꯩꯅ ꯌꯨꯝꯁꯤꯗ ꯑꯁꯨꯛ ꯀꯨꯏꯅ ꯂꯩꯔꯛꯄꯗ ꯏꯅꯥꯁꯤꯗ ꯇꯥꯔꯛꯈꯤꯗꯕ ꯑꯇꯣꯟꯕꯤ ꯍꯥꯏꯕ ꯃꯤꯡꯊꯣꯟꯗꯣ ꯉꯁꯤꯗꯤ ꯑꯩꯒꯤ ꯏꯅꯥꯁꯤꯅ ꯇꯥꯔꯦ? ꯃꯥꯅꯦ, ꯑꯩ ꯑꯇꯣꯟꯕꯤꯅꯦ, ꯑꯇꯣꯟꯕꯤ ꯑꯇꯣꯟꯕꯤꯁꯨ ꯃꯤꯅꯦ, ꯊꯝꯃꯣꯏ ꯄꯥꯜꯂꯦ, ꯑꯩꯅ ꯃꯃꯥ ꯑꯇꯣꯟꯕꯤ ꯑꯃ ꯑꯣꯏꯅ ꯏꯃꯨꯡꯁꯤꯗ ꯌꯥꯅꯤꯡꯗꯕ ꯊꯕꯛ ꯑꯃꯠꯇ ꯇꯧꯈꯤꯗ꯭ꯔꯤꯕ꯭ꯔꯥ ꯍꯥꯏꯅ ꯈꯜꯂꯦ, ꯇꯧꯒꯦ ꯍꯥꯏꯅꯁꯨ ꯈꯟꯈꯤꯗꯦ꯫
2: ꯌꯥꯅꯤꯡꯗꯕ ꯊꯕꯛ ꯍꯥꯏꯕꯕꯨꯅꯦ ꯏꯃꯥꯅ ꯕꯕꯥꯗ ꯍꯤꯡꯈꯣꯜ ꯕꯟꯙꯥꯟ ꯊꯝꯅꯕ ꯏꯟꯁꯤꯟꯕꯗꯨꯅꯦ ꯏꯟꯁꯤꯟꯕꯗꯣ?
6: ꯏꯕꯦꯝꯆꯥ ꯆꯪꯉꯁꯤ
3: ꯂꯥꯛꯑꯣ, ꯅꯈꯣꯏ ꯑꯩꯅꯃꯛ ꯆꯪꯈꯤꯕ ꯌꯥꯔꯣ? ꯑꯩꯒꯤ ꯋꯥ ꯇꯥꯈꯣ, ꯅꯣꯡꯃꯗ ꯏꯆꯥꯁꯤꯡꯁꯦ ꯑꯩꯅ ꯄꯣꯛꯇꯕꯤꯅꯤ ꯍꯥꯏꯅ ꯈꯟꯈꯤꯗꯦ, ꯏꯌꯥꯗ ꯆꯥꯒꯗꯕ ꯐꯥꯎꯕ ꯃꯈꯣꯏꯗ ꯄꯤꯖꯗꯨꯅ 이 마통덕이 사오는 나봐 요락기바네
0: 마
3: 마꼭 가지 땅찍락바다 아잉 똥나나 세바웃다 오락기바네 마꼬로카리다 소이기가 되게 간바다 아이기 이목도기 사바오만 미라기바네
0: 나바나
3: 나 거의 우호바나 들어 마이 마싱다 마 트와야우자 그러바 이자도 라릭 담바 또 알라가 나코이 나코이 이 누파싱이 마이 담바다 타나 나바셀 탈한키바네 마마 아이기 혼나 자만나네 나코이 나코이 이 누파나 타박 아마맘 타우두나 미 오이방 암자리바세 아이 가나다수 인콜세 반단 탐모 하이나 하이키발라이테 인생기바술라이테
6: 이마 야리 또시 이마
0: 사마시바
6: 사마시바 또 이마
4: 야리 또로 라만비 또민나 라이로 아이 라이엔드라바수 야리 아이 나시디 이사나 바복사바게 마이 팡레 이사나 바복사바게 마이
3: Mui baba, ayah sedih kang bangam laktare. Thamui se makol tong nak kablakle. Pungamang na ibu warau re. Ayah buk sama ibu toki samang nasu. Mama ibu warau kare.
4: Lamandi.
3: Pungamak se ayah aton biay ba mington do panglu badagine. Mani, ay aton bine, mama aton bine.
4: Mama aton bine.

가르가로움다 하이터리일라 포나가 땡볼나세이 카이리 라포나가 락다 나야리빠 불레이나가 락다 나삭다바 앙앙나가 농야하이나 감바도 양양양양양 양, 양, 양, 양, 양, 양, 양, 양, 양,

에이뜻생 갈록방. 용아이 농마하는데도 숨생 갈록바나 기기레이빵 미야마망에 오랑래도 농마한 꼭바 빨래마마나 모부모부잉래 하르가 양도우람 타락바 아이 베메베마 바자이다 이뻘싱

양도린 농야이 아이기수 빨래미 말해럼라바디 아숨니 양도람 답이 가다 보니까 걸로보자 농야이 미스나 탐반만 반이다 생중이 포토바고 농야 힉나깝락바 이게 가나오디 뭐랑 가나오디 빛나 가보는 자락을비 마쌤 감놀라이르비는 우르다나 쌤 이붕오 이도는 통농야이 발림 레이티 거리기 농원 번호빠 타우 레이티 거리기 쾌랑 번호니 사저 쌤나 발림 빠다우 상너 양도람 타기 하이든 헬스 돌락바 상하이도 양반이 아이 깨길람 깨빛가 나노 뭐랑람 토이빛가 나노 람젠 코로우 당기 하이드나 토락리브라 쌍우 나 밤랑의 쌍우 하이드나 마사사근 빠이든 헥대 인상 키바 마당나떼 번드리비 마가나떼 삭드리비 마몸랑리 마사 토이비비에마나 우르드나 아산비 살로 아득이 상하이도 애양반이세 꼬르수 살로해 이베마 사나할 나나이 신우 꼭자로 키기 상하이도 양반이 아코이 비만 엉떨라오이 까리기니 하이기니 사나 세누 칸데 칸데 락들라오이 비마 사나할 나나이 상하이도 양반이 부꼬부디 까리 딱비게다바 까리기노 나코이 아니나 미기 마마수 삭라바 마빠수 삭라바 마세마시나 양도람 타게 하이네 돌락보다 나코이 아니나 딴싱키부디 까리기노 나 팜 따닝 브라 따닝 드라바디 허우직 멍살로 나 과연 이 양네 양다울람 타로 초살로 해 파가니 사나이 비마 비마 감노 나 나이 코이는 캉드드나 더보니 양다울람 타비비 야라가니 마쌤 감노 라이르비 모두는 통모 바보 양래 하르가 양다울람 타락바 아이 비비비마 파세이다 이뻘싱

섬나는 감다 우리 동네 친구자 아버지 내 사들어봐 나우생 해랑자 아버지야 꿈들어봐 향아미 꼭 콘다 해들어봐 동네 팜팜 라운딩이 푹 하고 내 하려가.